0: 썩기는 이렇게도 심각한 거야.
1: 어쩌다 일을 이렇게 만들었어요? 그다지 이제 뭘로 막을 건데요?
0: 화근을 없애버리는 것밖에 답이 없겠어. 태형이 위안답시고 이딴 짓 하면 내가 받아줄 줄 알고?
2: 의심부터 하지 마시고 제 진심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
3: 우리 이런 얘기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.
4: 그게 무슨 뜻이야?
3: 잘 알고 있잖아.

0: 너 뭐야? 미쳤어?
1: 아, 넌 왜 그렇게 오지환이를 싫어하냐? 내가 모르는 다른 일이라도 있냐?
2: 너 진짜 끝까지 해볼래? 피투성이 될 때까지 한번 해봐.
3: 우리 아빠가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그게 알고 싶어서 왔다는 거야?
4: 아는 거 없어? 다른 이유가 있는 게 분명해.
2: 아빠가 이렇게 사정하는데 소리는 계속 하고 싶은 말만 할 거야? 계속? 울지 마. 또!
0: 수면제 처방 받아놓은 거 있지?
3: 있죠? 근데